0: 잭팟. 잭팟. 아유, 찌, 아! 브레이 데포 하비스. 보로보로 나쁜 잭팟. 노잇 로다스.
1: �angan biarkan judi online menghancurkan hidupmu dan merusak kesehatan mentalmu.